가니 이던 재길 저주하니 아직 중직되길 다른 기구 생일 tell me how you feel 영원 또 나밖에 못해봐 that is how we chill 눈만 더 허벌하길 큰 너희가 말하길 are they for real? For real?